0: 누구보다 더 잘나고 싶고 누구보다 더 아름답고 싶고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상대를 세워놓고 상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 우위를 마치 성공인 양, 행복인 양, 비교 열등을 마치 실패인 양, 불행인 양, 그러고 살아가지만 비교 속에서 행복해지려는 마음, 그런 상대적 행복은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어 뭔가 내 밖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 자신만을 가지고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 행복이 아닌 절대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무엇이 없어도 누구보다 잘나지 않아도 나에게 비교 대상을 세우지 말아야 결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1: 네, 나 스스로의 행복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구련호 가수가 부릅니다. 내가 있잖아.

0: 여름철 농내장 환자가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생활 수칙,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탈수 예방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수분 손실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쁘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죠.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눈 내부의 체액 흐름도 영향을 받으며 안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7잔 내지 8잔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이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한 잔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물 섭취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자외선과 강한 햇빛 차단입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시신경에도 부담을 줄수 있으며 수정체 및 망막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수영이나 물놀이 시에도 자외선이 반사되어 눈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방수 기능 있는 고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온 환경 및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논 여름 이열 치열을 위해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4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은 순간적으로 체온을 급격히 상승시켜 안압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안압에 민감한 녹내장 환자분들은 이런 장소는 피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을 하거나 온열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에어컨 환경과 안약 보관에 신경 쓰기입니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면 실내 습도가 낮아지고 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시신경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안약 점한 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안약은 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외출 시엔 아이스팩을 활용한 소형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시즌이므로 휴대용 안약 파우치나 냉장 보관 가능한 아이스팩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0: 야외 활동은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내장 환자에게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여름철 한낮의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 속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안압을 높일 수도 있죠. 자전거, 조깅, 등산 등은 기온이 낮은 오전이나 해질 무렵에 실시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 혈압과 안압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운동 중간에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짧은 휴식을 갖는 것도 체온 조절과 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0: 아래에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식품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해당 질환이 한번 생기거나 평상시 신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탄산음료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은 해당 질환을 유발하며 다양한 콩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 자주 마시면 지금이라도 멀리하는 습관을 갖고 탄산음료 대신에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해보세요. 물만 마시는 게 지겨우면 물에 레몬과 오렌지 조각을 넣어 먹거나 석류와 오미자 그리고 복분자 등의 즙을 내어 마셔도 좋습니다.
0: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우유와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은 칼슘의 함유량이 높아서 뼈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장의 결석 발병 위험률이 높은 사람은 유제품의 칼슘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유제품은 소변으로 칼슘의 배설을 높여주어 노폐물의 제거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주며 해당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더 부추켜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질환을 이미 겪어보았거나 발병에 위험이 있어서 예방이 필요하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거나 해당 질환이 있으면 가급적으로 카페인의 음료는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커피와 차 등을 많이 섭취해 카페인이 과하면 콩팥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소변의 칼슘 수치를 높여 해당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과하게 카페인을 먹으면 콩팥을 소진시키게 되는 자극적인 성질로 신부전증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카페인은 하루에 끊는 것이 어려운데 건강을 위하여 천천히 줄이고 음료와 차보다 물을 많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번째는 육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해당 질환과 장기 손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고단백질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콩팥에 더욱 스트레스를 주기 쉽습니다. 그 원인은 단백질 폐기물이 몸속에서 잘 제거하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질환의 일반적인 원인은 요산의 수치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육류보다는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마지막으로 정어리입니다. 신장의 결석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불린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불린은 향을 증가해주는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것에 의하면 불린이 풍부한 음식은 정어리라고 합니다. 정어리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지만 어디까지나 고혈압 환자에게만 한정된 것이고 해당 질환의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인체에서 간은 화학적 해독작용, 단백질 합성, 에너지와 효소를 저장하는 가장 큰 내장기관입니다. 간에 좋은 음식에 관한 정보는 많지만 간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 또한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먹은 음식은 약이 되듯이 잘못 먹은 음식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는 반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도 있습니다. 끝으로 간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봅니다.
1: 감자튀김. 대개 햄버거에 곁들여 먹는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기름기가 많아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 복부비만을 유발할 수 있을 뿐더러 염분까지 높아 간을 쉽게 지치게 하는 먹을거리입니다. 감자튀김처럼 튀긴 데다가 짜게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자주 먹을 경우에는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섭취 시 먹는 양을 정해 조금만 섭취하도록 합시다.
0: 흰빵. 흰빵을 이루는 정제 탄수화물은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혈당치의 균형을 깨서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는 빵의 대부분은 많은 당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빵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시키며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여분의 당은 결국 간의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통곡물과 같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소금, 통조림류 같은 나트륨이 매우 많이 포함된 음식은 당신의 간을 지치게 합니다. 나트륨의 정상적인 양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혈액 양이 갑자기 늘고 수분이 세포와 혈액 사이에 머물러 부종이 발생하며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피해야 하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컨, 치즈, 피자, 젓갈류, 냉면, 짬뽕, 우동, 간장게장 등이 있습니다.
0: 가공육. 가공육은 염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동물성 지방의 함량이 높아 간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동물성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산을 분비하는데 이 성분이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방부제나 발색제 등의 성분도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1: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지방간과 간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혈액을 끈적이게 하여 혈뇨를 나쁘게 하고 혈관을 막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대표로는 마가린과 쇼트닝을 들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가 아닌 고체 상태의 기름 성분은 100% 버터가 아닌 한 트랜스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크래커, 쿠키, 비스킷 같은 대부분의 과자류와 특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팝콘, 후라이드 치킨, 각종 튀김류 등의 경우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고 고소한 맛과 바삭함의 요지를 위해서 쇼트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커피 크림에도 아주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과일 주스.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만든 과일 주스는 건강에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당의 과잉 섭취

0: 쉬는 지방간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한 과일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맛을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지방간의 발병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가공 과당 음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의 주성분인 액상 과당은 간에서 지방 합성 과정을 거쳐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당분이 많은 과일로 만든 주스나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 음료 등은 가급적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설탕을 비롯해 합성 착색료, 카라기닌, 증점제, 요화제 등 몸에 유해한 식품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뇨, 비만, 지방간 등의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내기 위해 상당한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한 평생을 오게 나라니 걸어온 당신이기에
0: 김상훈 가수가 부른 내 곁에 있어줘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처드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잡고

0: 1차 수사. 강동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23분이었다. 강동경찰서는 꽤나 큰 건물로서 도합 6층까지였다. 각 층마다 각자의 담당 부분으로 나뉘었고, 규철이가 찾을 실종 전담반은 1층에 있었다. 정문 로비에 들어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 위치에 있었다. 규철은 노크도 생략한 채 불쑥 뛰어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무 자리는 6곳 정도였는데 업무를 보는 사람은 2명뿐이었다. 규철은 문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형사에게로 다가갔다.
1: 제가 최규철입니다. 아, 네, 거기 앉으시지요.
0: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자리를 권했다. 형사는 짧은 상고머리에 넓죽한 얼굴과 가늘고도 길쭉한 눈매를 가지고 있어 강한 인상을 풍겼다.
1: 최은혜가 딸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은혜의 친구한테 전화해보니 은혜가 어떤 남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유괴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서 유괴범을 잡고 우리 은혜를 구해주세요.
0: 교철은 기관총을 쏘는 듯 연이어 말했다.
1: 유괴라. 무슨 증거로 유괴임을 확신하죠? 유괴되었다면 유괴범으로부터 연락이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계시지 않나 보네요. 인적 사항을 보니 최규철 씨와 최은혜 양두 분뿐이던데, 아내 되는 사람과는 이혼했나 보죠?
0: 상대방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1: 이봐요. 성격이 급하신가 보군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0: 남은 바질바질 속 타서 제정신이 아닌데 형사란 놈이 능글맞게구니 화가 날 법도 했다. 그때 다른 한켠에 앉아있던 형사가 규철의 맞은편에 있는 형사를 부른다.
1: 오 형사님, 조하영의 납치 사건은 강력 2팀으로 넘겨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조하영은 범인에 의해 살해되었답니다. 어이, 이봐. 우리의 사건인데 손을 떼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보나?
0: 누구를 욕하는지 알수 없지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1: 이봐요.
0: 팽팽해진 분위기를 깬 것은 교철이었다. 오 형사는 한참 동안 교철을 바라보더니 자리에 앉는다.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격분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 아내와 이혼했냐고 물었습니다. 아, 제가 거기까지 물었었죠. 아내와는 이혼했습니까? 아니면 아내는 사망했습니까? 아니, 그게 우리 딸의 실종과 무슨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든 없든 의뢰인과 의뢰인 신변부터 조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알기 쉬운 사람부터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수사 방침입니다. 그러니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는데,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조사까지 받아야 합니까?
0: 교철은 울상이 되어 물었다.
1: 아이를 유괴해간 사람은 아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 오 형사는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을 읽는다.
1: 중요한 건 범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해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유괴범의 경우는 대부분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유괴 사실을 각인시킨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먼저 연락해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일반적으로 3일을 넘지 않죠. 범인도 범인 나름대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가끔은 원한을 갚기 위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괴 사실만 각인시킨 다음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 목적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이외에 사이코패스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들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규철 씨의 경우는 유괴범이 원한을 갚는다거나 사이코패스의 경우도 내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사이코패스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최규철 씨의 주변인들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저도 싫습니다. 수사의 경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지만 그래도 보다 안전한 플레이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오 형사의 진지한 말에 규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1: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아내와는 이혼했습니까? 아니면... 아내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1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는 일방적으로 가출했습니다. 그것이 결혼 3개월 만입니다. 아내의 가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내는 왜 가출했죠? 아내는 욕망이 큰 여자였습니다. 꿈과 야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살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미리 판단한 듯 싶습니다. 최규철 씨의 이력을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해오셨던데 최규철 씨 말대로라면 이상하군요. 그렇게 포부가 큰 여자가 무슨 연유로 최규철 씨를 만났을까요? 최규철 씨가 마음에 들었고 최규철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걸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 전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그럼 지금도 아내를 사랑합니까? 글쎄요. 아내는 저에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앞뒤 말이 모순되는군요. 사랑하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다니.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중국에서 롬으로 한국 땅을 밟은 저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준 여자입니다. 게다가 은혜까지 낳아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건 제가 아내에 대한 제 개인 감정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아내가 은혜를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내와는 어떻게 만났나요? 제가 배달할 때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내는 욕망이 크고 포부가 큰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타먹기 좋은 기회인데 사고 기록에는 남은 게 없더군요. 그때 아내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니까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0: 오 형사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러더니 다음 말을 잇는다.
1: 좋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아내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대생이라. 야망이 큰 여대생과 평범한 중국집의 배달원이라. 한국인 여자와 조선족 남자라.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군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인데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랑했으니 결혼했겠죠. 가출한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온 적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아내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먼저 찾은 적은 없나요? 찾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수차례 수소문해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왜 그렇게 가출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핏덩어리를 버리고 갈 만큼 그렇게 독한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자군요. 혹시사망하거나다른누군가에의해납치되어실종된건아닐까요?그건저도잘모르겠습니다.
0: 오형사는중요한부분들을간단간단하게메모하면서계속해질문을들이댔다.
1: 아내의가출신고는하셨나요?네,했습니다.자,좋습니다.그럼장인어른장모님은자주찾아뵙나요?그러니까아내의지인들과는친한편인가요?아내의지인?아내는고아라서지인들이없어요.큰아버지가계시긴했는데아내가결혼후일주일만에교통사고로돌아가셨어요.정말이상한일이군요.혹시아내가사망한건아닐까요?신분증이말소되어무연고사망자로발견되었지만신혼을찾지못하거나아니면시체를찾지못했거나글쎄요.전아내가죽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아내는분명어딘가에살고있을겁니다.아내는결코그렇게허망하게죽을사람이아닙니다.어딘가에서너무잘살고있어서나같은건새까맣게잊고있을겁니다.어쩌면은혜도아내에게는걸림돌이었을지도모릅니다.그래서나타나지않았을겁니다.아내를사랑했다는사람치고는아내분에대한말씀이지나치군요.형사님이제마음을알긴합니까?결혼3개월만에빚덩어리를남긴채집나간여사를형사님이라면이해할수있겠습니까?
0: 교철의분노에오형사는잠자코있다가담배에불을붙인다.담배연기는길게뿜어져나왔고교철은분이가라앉지않았는지한동안씩씩거린다.그러다가무언의의문이생겼다는듯되묻는다.
1: 설마제아내가은혜를유괴해갔단말씀이신가요?은혜의친구김지영님말에의하면어떤남자라고했는데아내가유괴해갔을수도있고낯선남자가유괴해갔을수도있고아직까지는모든것이명확하지않습니다.하지만최규철씨가아내에대해너무모른다는것이조금걸리긴합니다. 제가아내를모르다니그게무슨말씀이십니까?결혼까지한사이인데아내의주변에대해너무모른다는것이마음에걸려요.게다가가출한이유도가출후의행방도모르고있잖아요.지금까지의정황으로볼때아내가어딘가에살고있다면당신의아내가나를되찾기위해저지른유괴극일수도있는데만약그게아니라면최규철씨의주변인이최규철씨한테원한을품고저지른유괴극일수도있고혹시누군가에게원한살만한일을한적이있나요?형사님,원한이라니요.전개미새끼한마리도못죽여요.아내가딸이보고싶으면집에돌아오면되지왜유괴합니까?그야아내분한테물어봐야아는일이겠죠.아내분성함이임혜인맞죠?네,맞습니다.
0: 오형사는수첩에최규철임혜인이라고적어놓고조하영사건을언급하던남형사에게이메인의자료를추적하라고지시했다.
1: 목격자가있었다고했죠?네,그렇습니다.목격자는어떻게진출하던가요?은혜가어떤남자와걷고있었는데아주다정해보였다고했어요.남자는발을절고목발을쥐고있었다고했어요.
0: 오형사의눈이반짝인다.
1: 무슨문제라도있습니까?발을절고목발을쥐고있었다.범인은전형적인유괴수법을사용했군요.유괴범인은일반적으로애정을표현하고도움을요청하고위급상황을연출하는방식으로또는선물,

0: 애완동물, 장난감과 게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데 그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잘 먹혀들죠. 범인은 목발을 졌다 했어요. 이는 불쌍한 척, 즉 애정을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애정으로 아이를 낚았을 것이고 무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을 겁니다. 물론 아이한테 경계심 같은 건 심어주지 않았겠죠. 그러니 다정하게 걸어갈 수밖에.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우리 은혜를... 그건 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요즘의 유괴범들은 교활해요. 유괴범들은 무조건 착해야만 좋은 아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의 교육방침을 철저히 이용해먹는 셈이죠. 착해지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좋은 일을 하려면 당연히 남을 많이 도와야겠죠. 아이들은 남을 도왔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범인들은 아이들의 단순함을 노린 것이지요. 물론 부모님들의 맹목적인 교육 방침도 노린 셈이 되겠죠. 착하게가 아니라 룡대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말이죠.
1: 오 형사는 긴 한숨을 뿜는다. 그것은 모종의 참회의 한숨 같아 보였다.
0: 지금으로서는 범인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임혜인 씨의 신변을 철저히 조사하던가. 물론 임혜인 씨의 생사 여부도 모르고 거주지도 모르는 이상 이 일은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아동 성범죄자로 연루된 전과자들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최규철 씨를 포함한 최규철 씨의 주변 인물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겠죠.
1: 오 형사는 넓적한 얼굴형이다 보니 제법 오둔해 보였지만 보기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규철은 형사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면서 내심 탐복했다. 뭐니 뭐니 해도 구체 정황들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제시해 준 것이 무척 고마웠다. 오 형사와의 대화 후 적어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교철은 오 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내의 행방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결심했을 때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교철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휴대폰 폴더를 열어보니 화면에는 02-869-23-이란 번호가 떴다. 교철은 긴장한 나머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마른 짐을 꿀꺽 삼켰다. 긴 호흡을 들이쉰 다음 전화를 받았다.
0: 여보세요. 당신 딸 은혜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내로 1억을 준비해 주세요.
1: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